왜 10만 달리 간접된? 아우 디스코 올림픽 가서나 뒤뚤었던 나 삼엘 마이담 아르기트라우트라 미에다 오이어른 올빈 엔나 에르락 디스 바베라 에스콧 웨이스 아우체탄 기타란 하르모니칸 로벨 쿠피 바후타 아우체 에타 로이어 보스 바테샨 에타 오네체 기르코 디게 에첸나베 에스콧 웨이스 완스 그런 거 간다 봐도 저거 아마 뭐 이거 right where it belongs.